0: 아, 고방아.
1: 오노.
0: 이파리 크라오.
1: 아로페누아.
0: 아이, 티네지 투키 미, 마요하 티네 키아코 투카투아. 노라이라, 코와이 타타. 아나이. 코와이 대파.